0: 징아, 자네 가다로 가?
1: 잠깐, 하츠르코문의 고가대는 자동화 표시되어있습니다. 신과 동동, 지역시대, 회로 쓰게있습니다.
0: 그래도 이 대사타이와 도콩이 다시 다 가키되 그래. 지그스게 쓰는 이유니 주의시되 그래.
1: 헤이, 서부, 서부, 서부.

0: 救救我！你想我咋子头发披成狗？
1: 这样？
0: 你救我！
1: 계란으로 계란으로 밑에 가라. 지금 후스다니가 못했을 걸 대대냅니다.
2: 父母的爱是沉默的守望，而非手把手的引航。前路的沟壑与风浪，终需孩子们用自己的双脚去丈量。